예후를 와요, 사. 배양에 걸려고 했을 거야. 오하, 이따 봐라, 왜 이리 와, 이따 또, 왜 시작하고. 하고, 또, 알라, 또, 이, 아마, 막, 이, 또, 와, 이, 내고, 또, 가, 또, 고, 마, 야, 이, 헐게.